0: 아디, 마마문 하, 정말 타에, 정말 정말가.
1: 나잔동동동동의钱문나
0: 안 내요. 고천똥똥똥똥钱똥辛苦呢。아디라마마랑공하我记得妈妈也老公的话哦，第一，啊，第二，健健康康，平平安安。
1: 健健康康，平平安安。
0: 第二，啊，第二，乖乖，听妈妈的话哦。
1: 乖乖，听妈妈的话哦。
0: 第三，等他爷再做一个正正当当、规规矩矩的你，哎，对吗？
1: 啊，妈该呀。